구구면 이라베베나 야가번 이라베베나 아구르고 사고 아비히베베미야워 꾸루루리베 살라사웨불리베 꾸루루리베 살라사웨불리베 모후에니버 기계사웨부에니베 모후에니버 기계사웨부에니베 어 야, 내 말이야, 가루야, 예. 비비야, 봐, 예. 내 아스라리야, 가요, 예. 비비야, 봐, 예. 내 말이야, 가루야, 예. 와, 야. 내 말이야, 가루야, 야. 야. 비비야, 봐, 예. 내 아스라리야, 가요, 예. 비비야, 봐, 예. 내 메리가 가리워요. 아유, 아유, 아유. 이비야 봐에. 내 아스라리야 가요, 예. 내 메리가 가리워요. 예, 요.